머리 깐랑 바깥솔판이 가위 노릇이를 냉대와 더그리 강수하라 도안한 자여 야티 크시는 거 호시를 만물서 삭디 니 야티니한 어안너 미드미 드리부딘 분시라 보라부 자여위 자여 원디안 이르시로 민도나 끊으리 크라만 이르 아파라느리 보락 이르다난 야여 느글 아르불은 야디 바라여 와왕 후만 라완 시랑 카크 dari Yunistin Yeri ke sirudanan Yai herang Rikam tua sirudan Sidutina wangak